젠젤센 앤토니 스쿨로 클래스 4로 보행급아 대감 모양 비마락니 보이도망이 거나 시망 나스와하 다졸졸 빌릿손 마락 아루니돌니 솔나카 쇼페링 메텔라니 기트랑 거나 시망나 까마탕겐 기트랑아랑 웅아 톰톰자 아삭데 이솔니카사 아루녹당우 숨삭보

0: 배적, 테알 배적, 예 소민이 받고 지수, 비사랑나 파티나 만급바님나, 시망 이소니 카타오니코 그나낙다만나, 민 지수 비사랑코바 오까마로 남느까님나 증 그나낙다만나, 예 보레그만 사수어 지 카타랑콘 보레타하 예라, 지수나 비사랑코 름바잉아침 은음등 소마요 지수니 쓰는 거 바랑, 비사랑코 지수나 름바나겠다. 이아침 아로 비사랑코름 바니코 남늑장 아침 리바 지슈 와망나가나하 비사 촌거바랑코 앙오나름 바나 온보 님네 지슈 와망나 아가나하 이면 마이나 낙바랑닌 야 낙바 촌촌 그바 비사랑닌 앙니 송녹대 옹아 님이나 이솔니 송녹대 낙바 촌촌 그바 비사랑닌 옹아 님네 지슈 와망나가니 아침 님나 시망대 촌촌 그바 비사랑코 그뿐랑 남늑장 아침 지슈니 능바랑 바 남늑장 아침 리바 지슈 비사랑코 남느까 아로만코 안타운나레 바니코 남느까 아로 안타운나레 바트낙타스카 니기 나시망다 촌촌 바 비사랑코바 지슈 남맨 남느까 봉 안에칭 늑낙다 아르크나낙다 마나모 민 이솔니 송노카라 연닥바 촌촌 바 비사랑닌 옹아 니미나 안칭 크나낙다 마나 나시망 살기니 송녹니 그만 크나마 크나쿠자
1: 나족
0: 나족 마야카 살기니 송녹아
1: 암생아
0: 암생아로
1: 살아야
0: 자나랑나 신티자 모 살기니 소노가라 남매난 생아 아로 남급바 비압 자나랑나 신티자 둑 묵치랑바 동자님나 안칭 이솔니 카타니 크낙낙다마나모 완낙바 비압분은 아시망레 에나스카 마스크자
1: 스카
0: 에나스카 모 제야 살기니 송녹니금은 기트코바 아시망랑 아트낙다만 겐마
1: 남겐
0: 메나카바 기트코른 겐데
1: 살기니 송녹 남매난 생아
0: 살기니 송녹 남매난 생아 모 데랑 아포데

0: 잘 뵙죠? 내 예수 은혜 받고 나 시방 지순이 미사랑코 오까마니그만 아로 지순이 미사랑나 파티에니그만 스킬 아니코 닦아하 나 시방 지슈 미사랑코 오까밍아 아로 미사랑코 남느까니 동아이 겐침 오디 나 시방 파티에니랑코디 만져모 니면 지슈나리 반악단한겐 이면 나 시방 미사오닌 지슈 지슈니 카타랑코 그나나 기식난가바랑 아로 이소코 올라키나 기식난가바랑 옹락단한겐 모 니면 지슈 미사랑코 칭코 복감이야 칭코 남느까야니 동아이 겐침 오디 살기니 송노코니 속낙다 만져모 니면 나 시방 미사오닌 지슈나리 반악단한겐 지슈나 시방코 복감이야 나 시방게다 전급바 미사랑코 남느까 때문에 이야 프릉니 받고 안칭니 간득바 프로그램코 예논 보나타이나하 아니면 그나 틈싱바 사칸 티난 살남
1: 나시망 레티손 엠상마니 닥들랑아바 능탕능탕 비사랑니 프로그램코 그나수하 다우 엔젤라 마락 아루니돌니 기트랑코 나시망나가 마탕잉아 루 기트랑아롱잉아 앙아 비아 그텔 그텔 리바 층카 통랑오나 아로 오카밍아 이솔 안층코

0: 아로 주용급파 비타민랑 농자온 만데니 잔치 아니고 불그리았다 아로 BN 비만코만 높았다 우니 금은사 자아니랑코 브리온 플러스 F친 낭급파코사 브리보 우노 비타민 아로 아인 그냥 BN 비만코 망라갔나 아로한 생발조개라 키나겠다 자아니 보스추랑코 브리온 플러스 F니 진 낭급파코사 브리보 야코 커미셔너리트 오브 푸드 세이프티 메갈라 실롱니겠다 위아띵아
1: Yanagaspani Tura, Dauna Simang Na Wiyama program cook nang namatgen aro ya somen at simang na josna sangmani segment ko kamatinga.

집시랑아라 마이크 스코아가나 이참나 와망니 금만우야마 여러분이 만데랑 집시랑코 이집토니레 바니 베베라 아침 집시 카타데 이집 쿠스코니오아 인디바 빌시 하잘 사망나스 강원인 야망아라 인디아니 살그로 살리람 졸 랑오니사리 양칭하 네베베라 아니랑 롱스카하 야망안 퍼시아오 터키 시리아 이집트 아로 아프리카니 살그로 졸 랑오나 소케하 자마노사 야급 집시랑 발칸 러시아 헝가리 아로 살리람 유럽 제카이 저머니 프랑스 잉글랜드 스웨덴 스페인 아로 핀란드 오나 소케하 집시랑니 아간 급파 쿠스테 방베야 자트랑니 아간 급파 쿠스크랑니 브런 금만사 와하 마이나 지온 와망 득득사나 송동아 야 쿠스크 먹콘 와망 라 차파야침 집시랑데 톰톰 비압사노 동에 가난한 기자 급파 카므랑 코사 카바타하 등탕 등탕아 송니 집시랑 등탕 등탕 오버스타랑어 장기 탕나 바칭하 잉글리시 집시랑 구레 바등 바타하 웰스니 집시랑 기트릉 바타하 스페니 집시랑 트록나 창 바타하 헝가리 아로 루마니아오데 도카 다마니랑 코닥 바타하 유고슬라비아니 집시랑데 슬라이 바루트랑코 타리스카하 바사코바데 사니바 장기 탕아니옹 거파 오버스타랑 사니바 장기 탕아니멍 앞사 농이야 나아 아메리카니 프레시던트 아브라함 링콘 아로 존 F 케네디나 마이 와하침 우야마 아브라함 링콘 아로 존 F 케네디 사크니안 우아망코 소오타니 살로 아 송오 동고바 만데랑니 닥나 만그니랑니 비등오 작착자잉하침 아브라함 링콘코 르차 치챗 소톡 불시오 프레시던트 세오카하 존 F 케네디코아라 르차 치스쿠 소톡 불시오 프레시던트 세옥스카하 사크니 프레시던트 랑안 스크로버 살로 소오타코 만나하 우아망 사크니안 우아망코 소오타니 살로 안탕탕니 즉탕탕 뭉침 아브라함 링컨니 자마노 프레시던트 옹르크파코 안드루 존슨 뭉아 아로 케네디니 자마노 프레시던트 옹르크파코라 린던 존슨 뭉스카침 안드루 존슨 르차치챗챗 불시오치아하 아로 린던 존슨아라 르차치스쿠챗 불시오치스카하 우아망코 소오트크파 존 윌키스 부트 아로 리 하비 오스월 사크니안 우아망코 비찰나 람바나 스칸안 시아하 사크니 소오트크파랑안 살그팽 USA니 옹아침 링콘니 세카타리코 케네디 뭉아 존 F 케네디니 세카타리코 링콘 뭉스카침 사크니콘 우아망니 시아니 살로 우아망니 세카타리랑 노코니 옹카트노 자침 디바 사크니안 옹카타가이하 링콘코 소오트크파 우코 테아타로니 고아타하 아로 고다운노 동누아하 존 F 케네디코 소오트크파 고다노니 고스카이 테아타로 동누아하 사크니 프레시던트랑니 비몽 링콘 아로 케네디오 게스니 레타랑그낭 아로 우아망코 소오트크파 존 윌키스 부트 아로 리 하비 오스왈로 게치봉아 레타랑 동스카 তদে মঙ্গপনকো নিনা বারং বেলাতিয়ারা পিথিয়ান মা মিশন মা না আছানছি নিয়াহামা আরো ইয়ানি গমন উইয়ামা বারং বেলাতিয়ারা পিথিয়ান মা মিশন মা ছং ছানছি রং ব্রেজা মাইনা ছং নিয়া সঙ্গদে ইয়াকো মিসু দকে জাখালা এন্ডিবা ইউনাইটেড স্টেটস ওদে বারং বেলাতিয়ারা পিথিমা মিসু সুপ্রিম কোর্ট নসা জেরা রাগ্রপ না না হা বথা নিকালিদে বারং বেলাতি